0: 때리고 가부가 하이 못한 분다 꼭 살라야
1: 아네
0: 아바 보사 야가래 있어요 뿜 사키글라이 가부가 한가이 보사고 콜롱장 탕가부 가부가 빌이 그야 또 고작사 빌이 창이 뚫라러 오도 좀 가고 있겠다
1: 아
0: 아서 부디 훈냐므로 가이 아서 가이 하이가 혼나봐 아까 한가이 제샤 아 프로가 이니 부사가 샷글로 연타고 그러니까 니 하바 타고 냠러 사틀르르 사자라자라 한가 있는 부자리 파디도 아부손 파디 저래 까까까 니 사고 그러니까 아부노 이곳에 우리 나라글에 돈 타고 그러니까 얼어카이 니 부릉 남아이카 한가 바지아래 바 오크야 까치네 빌레 그러니까 프로가이 바네보 바네보 타야 모자라이 담스 까파 나이 아비히 사이 클랑마 콩나 보보 아보 모이도 그리 카보 그니까 오자라이 담스 까파 마이 그릉 힌다 아 마이 카카이 담카 그리 그 사이로 미도 그 바카 리 레포 레포 레포 응야 디바 그니까 아보 노세 오 어 비니 보크라 거바 콜라사 아들아이 자이 아보 몬 동 카블레 먹고라 또 농장에 먹갑디데 이네 수신나 하래 아까바클이냐서 애클라이 시장 가이바 그디베 에레 범도마 언커 탕라이 지내블레 그니까 아프로카이 아지라이 범라이 창가인다 트이 창가인다
1: 아하리
0: 아 나이 트이 창가인가 아프로카이 범살라이 트이 트이 창가 뭐버릇에 까시나바 그니까 아프로카이 오 말라 콜라 카이르 오이셰 무고데르 하르셰
1: 투시오
0: 모트레 라이시오 타카이 타카 바할리리 투이종 하라 무타데르 무 투이던 포 모칼레 냐 모칼레 탄 칸카이 아프르카이 비히 하바니 파이가포 냐 야므로 카노노 제라이 두사리 파디 아보손 파디 히 사이클랑 마바 땅이니 카야라 모론 하나네 콜라 노노데 까마스 노 노노데 까보 콜라 카이르셰 무트레 탄시 오이고 근데 바로 비고 바로 콜라 이거 이미 내가 그 밖에 애클라이 못할 돈 이리카 알라가 어어 야므로 거버 또 만능 봐 그리니 뭐 그럴 수 밖에 녀봐 다가 이거 그리 녀봐 애클라이 못해 못할 돈 이리 능마 야므로 카 야므로 무슨 야므로 거버 이제 앞으로 가이 민 바라 거버 그리 앞으로 가이 비힐 왜 애클라이 약하본 가이 부스라즈 왜 애클라이 약하본 가르 클라이자 칸가 오야므로 능우 하루 올라 타이 트이 동시디 이니 히자카포 가 프로카이 졸 자게 하루 올라 오 오탕게 완숙 동이 사힌다
1: 아
0: 야 완숙 에 담미바 하루 오 브룸 사카 클라이 페카포 사 클라이 페칸가 아 하프 바크 이니 보바람 트이 칸가포
1: 아하
0: 야므로 보 트이 칸가 알라카 비히마 비히 도 농이 창가폰 오 야므로 야므로 신 농이 창바 오 힘보 야 오 야므로 가 보보 오 야므로 힘보 가 냥보로 가 보보 냥보로 힘보 내 너가 팔리야다 가 보보 힘보 너가 팔리야다 가 가이 아브노 아 야므로 노 바보 等一个里头不会里头不开家门也算有你的门来你在先看着开家还让给他老公开家门嗨你看宝宝嗨你看这边对我家门能不拿不我家门能不也算苦啊不能你来有你的但家门可以也算东西我已经下来有你下来有你吧哎啊不能家门这样我是妈妈给了个什么
1: 못하시는 말 한 바이 할게
0: 빨리 가
1: 한 바이 한 바이 할 거
0: 한 바이

0: 인상만 아졸리.
1: 응.
0: 너 코로코로 소 코로코로 완전만 갤라갤레. 앙레 카요테슬리카타. 만다와 아라시라타.
1: 응.
0: 이니 부리로 코누카 삼쿠리 동시 카요 아타.
1: 응.
0: 이니 부사로 마시니 삼카이 야타리마르 자오 아타.
1: 응.
0: 까마푸디리 허럭 파쿠리. 까마님 까마 마이툴루 똥마 바블루 까마님 군나 사마니 단다 핀다 예 하이자
1: 하이자 네 꼭 람록 또 몽 사무로 아스 고석 태야 만 곡다 사무로 라스 함태야 앞생 간마 수말라 주다 주다 하이자 네 다하고 하이게 벨라이 함바이 저허 구분 살로고 Nin cook tay and canapinai.
0: Ang tell Hanami don't mapa, okay? Is that the wrong massy?
1: Dog,
0: like my among my among?
1: Dog, Gobon Salo and Pipunin, Aprogos and Canalapinai do.
0: Mm-hmm.
1: Bella, hum by hike? Hum by a call.